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1일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방송 시드니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나혜인입니다. 내일 새벽입니다. 전 세계가 기다려온 축구축제가 막을 올립니다. 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이 3개국이 공동 개최하는 2026 FIFA 월드컵 멕시코시티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39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기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나고 총 104경기가 펼쳐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월드컵입니다. 이 개막식에는 샤키라와 버나보이를 비롯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무대를 꾸미고요. 피파가 처음 도입한 새로운 선수 입장식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바로 내일인데요. 호주 동부 표준 시로 12시에 멕시코 과달라하라 스타디움에서 첫 경기에 나섭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 체코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르며 16강 진출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A조에 속한 한국은 개최국인 멕시코와 체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호주도 한번 살펴보죠. 호주는 D조인데요. 또 다른 개최국인 미국과 파라과이, 튀르기예와 본선 진출을 놓고 겨룹니다. 호주의 첫 경기는 이번 주말 일요일입니다. 14일 오후 2시 캔버라 밴쿠버에서 열리는 튀르키예전입니다. 월드컵 개막과 함께 시작되는 도전, 호주의 공식 월드컵 중계사인 저희 호주공영 SBS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월드컵 소식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매일 업데이트될 예정인데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잠시 뒤 뉴스 후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 익스플레이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가장 비싼 유료 도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SBS 온디맨드에서 무료로 보실 수 있는 영화 소개해드리는 시네챗에서는 칸 영화제에서 각광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작품 헤어질 결심 소개해드립니다. 그리고 서호주 커틴대학교 한국학과 박혜진 교수와의 대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3: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6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NDIS 개편안이 일부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멜번에서 차량 공유 운전자가 승객들에게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국정조사 추진과 선관위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가 최근 중동에서 군사 충돌이 재개됨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터당 26.3센트 인하된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 말 만료될 예정입니다. 알바니지 총리는 중동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된다며 인명피해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긴장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전쟁 발발 이전보다 더 많은 연료를 비축하고 있는 만큼 호주의 연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We'll continue to monitor those issues which are there at the moment.
3: 알바니지 총리는 현재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연료 가격은 상당히 하락했다고 말하며 연방정부와 GST 조정 효과를 포함해 가격이 32센트 이상 내려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큰 차이를 만들었고 정부는 국민이 겪는 경제적인 압박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신사회적 장애 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인 마인드 오스트레일리아가 연방정부의 NDIS 개편 법안이 일부 이용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단체는 상원조사에 출석해 기능적 수행능력 평가와 치료 기반 연구성 평가 기준이 일부 중증 정신건강 질환자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인드 오스트레일리아는 법안 추진에 앞서 실제 경험을 가진 당사자들과 전문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팀 해퍼런 이사는 자신도 정신건강 관련 경험이 있다며 현 법안 초안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5: Those risks include not granting to people with a genuine need.
3: 해퍼넌 이사는 진정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제공되지 않을 위험이 크다면서 자동화된 서비스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일부 사람들의 자살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이 법안의 일부 조항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당 브리짓 맥켄지 상원의원이 자유당과 국민당 연립이 노동당으로부터 의석을 빼앗기 위해 원네이션과 의석을 나눠갖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당의 토니 파신의 의원은 디 오스트레일리안지에 자유당이 원네이션과 협력해 노동당으로부터 탈환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를 각각 공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 앵거스 테일러 대표는 이미 이러한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입니다. 맥켄지 의원은 채널9 투데이쇼에 출연해 관련 논의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6: I think any talk like that is very, very premature. I'm not aware of any such discussions.
3: 맥켄지 의원은 그런 이야기는 시기상조이며 현재 그런 종류의 논의가 자유당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역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국가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할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의 주택세제의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수년간 임대료가 350%까지 상승하고 신규 주택 공급이 8,700채 감소할 수 있다는 업계 분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임대료가 2029-30년까지 주당 최대 9달러 오를 수 있고 신규 주택 착공도 약 8,700채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주당 600달러의 임대료를 내는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142달러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2029-30년에는 연간 부담이 약 477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반면 연방재무부는 임대료 상승이 주당 약 2달러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계 단체들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제 개편보다 건설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서스웨일즈 마일 레니언 경찰청장이 경찰 조직에 대한 독립문화 조사 결과에서 나온 29개 권고안을 모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뉴서스웨일즈 경찰 내부에서 괴롭힘과 차별, 성희롱 등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사는 전임 캐런 웹 청장 시절 시작됐으며 응답자 5천 명 가운데 30% 이상이 최근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니언 청장은 조직 내 문제를 인정하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 Whilst the review found that there is a deep connection with the organization, it also found that there were harmful behaviors present in the
3: new. 레니언 청장은 이번 조사에서 조직에 대한 강한 유대감도 확인됐지만 동시에 괴롭힘과 차별, 성희롱과 같은 유해한 행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며 결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문화가 있었다며 이제 뉴사우스웨일즈 경찰에 그런 문화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8: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 고국 소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경위를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에 이어 조사계획서 성안과 본회의 승인을 거치면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조 주도권을 놓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신임 원내대표 간의 신경전도 격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에서 투표를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서울시 선관위 고위직 한 명이 자체 판단해 결정했고 사후에도 추인 의결조차 없었다며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7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곧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질 예정이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선거 후폭풍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국내 소식입니다. 차량 공유 택시의 운전자가 탑승객들에 의해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지난달 멜번 북동부 워렌다이트의 한 주택에서 운전자가 승객들을 태운 후 취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운전자는 4명의 남성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승객들이 차량 안에서 흡연을 하고 욕설을 하기 시작하자 멜번 북부 로어 플랜트의 메인로드에서 운행을 취소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탑승이 취소된 직후 남성 2명이 도로 한가운데 서 있던 운전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행 장면은 CCTV에 그대로 녹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자제품 소매업체 JB하이파이가 가격 표시 허위 광고와 관련한 규제 당국에 문제 제기 이후 고객들에게 총 25만 달러 이상을 환불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 ACCC는 지난해 9월까지 약 6개월 동안 206명의 고객이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가격으로 광고된 제품을 구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로 지적된 17개 제품 중 11개 제품에서 실제로 오인 가능성이 있는 가격 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CCC는 해당 가격 오류가 대부분 시스템 오류 또는 인적 실수로 발생했으며 일부는 JB하이파이가 조사 이전에 자체적으로 시정 조치를 취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븐 네트워크와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안, 트리플 M 등을 소유한 서던 크로스 미디어 그룹에서 최대 300개의 일자리가 감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감원은 논란이 됐던 합병 이후 추진되는 비용 절감 조치의 일환으로 회사는 최대 1억 5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세븐 웨스트 미디어와 합병한 서던 크로스 미디어는 특히 TV 사업 부문의 실적이 4분기에 예상보다 악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던 크로스는 다음 회계연도 예상 수익을 기존 2억에서 2억 2천만 달러에서 1억 8,500만에서 1억 9천만 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임 최고 경영자 로한 런드 대표는 이번 구조 조정으로 인해 유능한 인재들이 회사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0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1069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의 주요 도시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0: 시드니 대체로 맑겠습니다. 12도에서 낮 기온 21도. 멜번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오전 11도, 낮 기온 19도. 브리즈번 오후에 소나기 오겠고 14도에서 22도. 퍼스 오전에 소나기 오겠고 13도에서 16도. 애들레이드 15도에서 22도로 오전에 구름 끼는 곳 있겠습니다. 캔버라 오전 8도, 낮 기온 18도로 대체로 맑겠고 호바트 오전에 구름 끼겠고 7도에서 16도. 다윈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23도에서 낮 최고 32도. 고국 서울은 내일 맑겠고 16도에서 28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홍태경입니다.
1: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2: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3: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 up.
1: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4: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5: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6: 네,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방송 오늘도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는 데이식스의 하이 헬로우 골라봤습니다. 함께 듣고 이어갈게요.

0: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1: 2016년 6월 11일 목요일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호주와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유료 도로를 이용하시는 운전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그 몇 분의 시간 절약을 위해서 매주 $100 이상의 통행료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도로 통행료 몇천 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서 $10가 넘어가는 호주의 통행료를 보면 부담스러울 때가 많은데요. 호주에서 가장 비싼 유료 도로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통행료는 얼마나 빠르게 오르고 있을까요?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 알아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SBS 라디오
2: 익스플레이너. 호주에서 운전을 하는 분이라면 아마 한 번쯤 유료 도로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유료 도로. 하지만 그 몇 분의 시간 절약을 위해서 호주 운전자들은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을까요? 네, 최근에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시드니와 멜번 일부 운전자들은 출퇴근에 매주 수십 달러에서 많게는 $100 이상의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는 보험 비교업체 아이슬렉트가 호주의 주요 유료 도로의 통행료와 수익 구조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봅니다. 아이슬렉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 가장 비싼 유료 도로는 멜번의 시티링크였습니다. 멜번의 공항과 도심 또 남동부 지역을 연결하는 시티링크는 한 번 통행할 때 최대 $12 25센트의 통행료를 내야 하는 호주에서 가장 비싼 유료 도로로 조사가 됐습니다. 2위는 시드니의 웨스트 커넥스 M4 도로로 통행료는 최대 $10 38센트에 달합니다. 호주에서 가장 비싼 유료 도로 상위 10개 가운데 8개가 시드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시드니 운전자의 부담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시드니의 웨스트 커넥스 M4 다음으로는 시드니의 이스턴 디스트리뷰터와 노스 커넥스, 힐스 M2 모터웨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멜번의 시티링크가 가장 높은 통행료를 기록한 이유는 이 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비교적 긴 구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시드니는 상대적으로 짧은 유료 도로들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구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통행료가 오히려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통행료가 아닌 거리 대비 비용으로 계산한 결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즈번의 고 비트윈 브릿지는 길이가 약 300m에 불과하지만 킬로미터당 통행료는 $13 50센트에 달해서 호주에서 거리 대비 가장 비싼 유료 도로로 나타났습니다. 2위는 시드니의 밀리터리 로드 E 램프인데요. 킬로미터당 통행료가 $10 35센트였습니다. 네, 이 도로는 전체 길이가 약 200m로 호주에서 가장 짧은 유료 도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시드니 하버브릿지와 터널, 네, 킬로미터당 최대 $4 41센트로 3위에 올랐습니다. 다만 비혼잡 시간대에는 킬로미터당 통행료가 $2 40센트까지 낮아집니다. 이어서 시드니 크로스 시티 터널이 킬로미터당 $3 41센트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이스턴 디스트리뷰터, 또 노스 커넥스, 레인코브 터널 등은 총 통행료가 $10를 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긴 구간을 운행하기 때문에 킬로미터당 비용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드니 하버 브릿지와 하버 터널은 통행 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0: SBS live streams and podcasts are supported by advertising.
1: Geico knows there's a home you and a road you. Right now you're hearing home you. He's not in an RV. He's at home, watching the great outdoors on TV.
2: For the lone gazelle, there sadly is no escape.
1: Meanwhile, road you always has an escape in an RV covered with Geico's added 24/7 emergency roadside service, so he can explore more of the great outdoors in real life. Except maybe the ravine where the gazelle got stuck. Road you should avoid that. It feels good to be a road you. It feels good to Geico.
3: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2.3%씩 상승을 했는데요. 2017년 4달러 56센트였던 통행료는 2025년 10달러 38센트까지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네, 퀸즐랜드주의 레거시 웨이 터널은 연평균 6.3%의 인상률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터널의 통행료는 2015년 3달러 90센트에서 2025년 7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시드니의 웨스트 커맥스, M5 이스트와 M4, M8 링크는 각각 연평균 5%, 노스 커넥스는 연평균 4.9%의 통행료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로 건설과 유지 보수 비용의 증가, 또 대규모 인프라 투자 등이 통행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다만 유료도로 이용이 잦은 외곽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활비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드니 일부 통근자의 경우 여러 유료도로를 이용한다면 주당 통행료 부담이 100달러를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곧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4: 네, 익스플레이너 오늘은 호주의 유료 도로 통행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멜번도 그렇고 시드니도 그렇고 우선 공항을 오고 가는 도로는 통행료가 10달러가 넘는 이 높은 수준입니다. 거기에 기름값까지 생각한다면 부담은 더 늘어나는데요. 대중교통 사용이 주는 이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5: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6: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7: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 up.
5: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8: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9: sbs.com.au/korean을 여러분의 온라인 보금자리로 만들어보세요. 최신 뉴스와 시사, 엔터테인먼트 소식을 sbs.com.au/korean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like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Korean on Facebook.
4: 네,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호주 퍼스의 커틴 대학교 한국학과의 박혜진 교수는 한국에서 태어나 남미 파라과이에서 성장한 뒤 현재 호주에서 한국과 호주를 잇는 역사를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과 파라과이, 호주를 잇는 삶의 여정만으로도 흥미롭지만 의사로 활동하던 중 자신의 정체성과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과감히 진로를 바꿔 역사학자의 길을 선택했다는 점은 더욱 특별합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이 캔버라에서 박혜진 교수를 직접 만났는데요. 어린 시절 파라과이 이민 생활의 기억부터 역사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살아가는 한인 동포들의 다양성과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1부 만나보시고요. 다음 주에 2부로 이어집니다.

0: 서울 커튼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역사학자 박혜진 교수는 호주 한인 동포들 가운데서도 매우 독특한 이력을 지닌 분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남미 파라과이에서 성장한 뒤 호주에 정착한 삶의 여정도 특별하지만 이 의사에서 역사학자로 커리어를 완전히 전환한 점도 역시 눈길을 끕니다. 박 교수의 연구는 남미 한인 이주 역사부터 한국에서 일신 기독병원을 세운 호주의 맥켄지 자매에 이르기까지 떠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박혜진 교수 직접 만나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피디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남미 파라과이에서 자랐으며 그리고 인생의 한 40%를 호주에서 지내고 있는 그리고 커튼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굉장히 독특한 삶의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한국과 파라과이, 호주 어떻게 이 여정이 시작된 건지 궁금합니다. 가족과 함께 이민을 먼저 가셨겠죠?
1: 네, 저희 가족이 남미로 떠나게 된 이유는 사실 꿈이 너무 많던 저희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제대를 하신 다음에 학교에서 생물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생물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아버지의 꿈은 아주 넓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자녀들을 아주 자유롭게 키우는 게 꿈이셨어요. 항상 네. 꿈이셨거든요. 그러다가 1980년 초에 한국 정부 주도의 남미 농업 이민 소식을 접하시게 되고 그것을 신문으로 보신 다음에 그 신문을 들고 어머니한테 바로 뛰어가셨대요. 이거다 우리 남미로 가자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 당연히 노라고 하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시던 칠레나 아르헨티나는 안 되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셨던 파라과이로 가게 돼서 저희 가족이 그때는 저는 9살이었고 바로 밑에 동생은 6살 그리고 막내 동생은 2살.
0: 와.
1: 2살. 그때 아직 30대였던 저희 엄마 아버지가 네. 참 용감하시죠.
0: 엄청난 도전을 하신 거죠.
1: 그러게요. 네. 저는 그 나이에 그런 도전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 파라과이로 가게 됐고 수도 아순시온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진 한 90%가 아직 밀림으로 덮여있던 산베드로 농장에서 다른 여덟 가족이랑 함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0: 대도시가 아니었군요.
1: 아니요. 네. 시골 중에 시골이었고
0: 그 여덟 가족은 그럼 한국 가족인가요?
1: 네. 우와. 네. 그리고 네. 밀림으로 덮여있었어요. 그 덕분에
0: 처음에 파라과이에 가셨을 때를 아직도 기억하세요?
1: 저는 그 기억은 아직 생생하게 살아있어요. 왜냐면은, 10월이었으니까 이제 따뜻한 봄에서 여름으로 들어가는 날씨였고,
0: 남미도.
1: 남바분이니까.
0: 네, 남방도죠. 네.
1: 그리고 모래밭에 빠졌으니까는 신은 신어봤잖아요. 그래서 신을 벗고 제가 그 모래에 발을 디뎠을 때, 네. 너무 부드럽고 따뜻했거든요. 그리고 밀림이다 보니까는 네.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농장에는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 따라 걷고 있는데 밀림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들어보지 못한 소리들이었고 걷다가 하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저는 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기 오염이 전혀 안 됐던 곳이기 때문에 하늘을 봤는데 별들이 다 쏟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름답다. 그리고 시골은 절대 조용한 곳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동물 소리들이 네. 많이 들렸으니까. 그리고 어디서 날려오던 흙 냄새와 네. 젖은 흙 그리고 개울 소리. 저는 그거밖에 기억을 못해요. 도착한 날. 그래서 저는 정말 좋아져. 엄마 아버지는 물론 힘드셨겠지만
0: 지금 생각해보면 난감하고 무서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긍정적인 기억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그 깜깜한 자연의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네. 그날 처음 느끼고 바로 아마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와, 이렇구나. 내가 살던 세상이랑 너무 다른 곳이지만 정말 조용하면서 시끄럽고 아름답구나. 저는 그때 그걸 처음 느꼈어요.
0: 아, 굉장히 좋은 기억들이 많으셨겠어요.
1: 네.
0: 파라과이에서 그러면은 그 시골 농장에서 언제까지 쭉 생활을 하셨던 건가요?
1: 아, 저 엄마 아버지는 계속 계셨고 저희들은 네. 이제 공부 때문에 한 3년 정도 있다가 도시로 나오게 됐어요.
0: 쭉 파라과이에서 생활하시고 호주에 오신 지는 어느 정도 되신 건가요?
1: 호주 온 지는 20년 됐고요.
0: 네.
1: 아, 이제 파라과이에서 의대를 마치고 자격증 따고 인턴 다 마치고 나서 다행히도 재외동포재단 장학생으로 한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게 됐어요.
0: 네.
1: 공부를 하러 가게 됐는데 그게 제가 생각하던 모국이랑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0: 9살 때 떠나고 처음으로 가신 건가요, 그때가?
1: 네, 와, 처음으로
0: 쉽지
1: 갔으니까.
0: 않죠.
1: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한국 사회도 엄청 많이 바뀌고 세계화되긴 했지만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재외 동포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작다는 작은 그 틀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 안에 갑자기 떨어진 미국식 영어도 아닌 스페인어를 하고 한국말을 할 때에는 부산 억양이 상당히 강한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손을 많이 쓰는
0: 네.
1: 그런 재외 동포가 그 당시 한국 사회의 눈에는 꽤나 생소했었나 봐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
0: 그때가 언제였어요? 1990년대?
1: 90년대 말 2000년도 네. 초였고
0: 네.
1: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저를 그 틀에 맞추려 노력할 때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그 아시죠? 애들 장난감 보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모형 틀 안에 집어넣는 네. 장난감이 있거든요. 만약 제가 동그라미라면 이 사각형 구멍에 저를 일부러 넣으려는 그런 느낌? 그게 제가 사람 남을 수 있는 길 같아서 노력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진 않고 사실 정신건강만 많이 피폐해졌었어요. 그리고 대학원 공부도 제가 공부를 못한 건 아닌데 한국에 가보니까 제가 공부를 못하더군요. 그러다 보니까는
0: 근데 그게 다 한국어로 사실 진행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1: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네. 적응을 잘 못하고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는 모든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은 다 느끼는 우울증?
0: 그럴 수 있죠.
1: 공황장애, 네. 불안장애
0: 어,
1: 그런 거를 학교 다니면서 꽤 많이 겪었어요.
0: 네.
1: 매일같이 겪고 그리고 그때 제가 평생 쏟아야 할 눈물은 그때 아마 다 울었던 것 같아요.
0: 와.
1: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날 그러니까 제 정신 상태가 정신 건강 상태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어디서든지 아버지가 계셨던 내가 성장했던 그 산페드로 농장 이름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으면은 마음이라도 편해질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때 나에게 남아있던 자부심? 그 자부심의 근거? 그걸 제가 아마 찾으려 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여튼 간에 그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수업 끝나고 바로 학교 근처 서점에 가서
0: 네.
1: 재외 동포에 대한 책은 다 뒤져봤죠. 미친 듯이 뒤져봤어요.
0: 네.
1: 왜냐하면 그 농장은 정부 주도
0: 네.
1: 농장이었고 그리고 아버지도
0: 한국 정부의 주도.
1: 네. 한국
0: 네.
1: 정부 주도 남이 농업 이민이었으니까.
0: 네.
1: 그리고 아버지도 이 농장은 한국 정부 주도 농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농장은 한국 땅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라는 네. 거를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0: 네.
1: 이렇게 완전히 브레인워싱. 그게 머리에
0: 박혀있는 거네요.
1: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산페드로라는 이름을 읽으면은 제가 나아질 것 같은
0: 마음이
1: 봐요.
0: 평안해지실 것 같은 생각이 드셨나 봐요.
1: 책을 찾아봤는데도 없어요. 없고 딱 한 권 발견을 했는데
0: 네.
1: 거기에 그 남미 농업 이메인에 대해서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은 특히 파라과이 농장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계셨던 농장이 잘못된 이민자의 선정으로 인해 실패한 케이스다.
0: 정말요?
1: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힘든데
0: 충격적이셨겠어요.
1: 그게 그거 아시죠?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아무 느낌이
0: 맞아요. 없다는 거의 백지화 되잖아요. 네, 서호주 커틴대학교 박혜진 교수와의 이야기는 다음 주 2부로 이어집니다.
2: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저희는 엠플라잉의 다락방 듣고 신의 채수로 이어갑니다.

0: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1: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2: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ve give up.
0: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3: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4: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5: 네,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고 나면 이야기를 따라가느라 두 번 보고 나면 이 감정을 따라가느라 다시 찾게 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늘 시네챗에서 소개할 작품 이 헤어질 결심도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이 박찬욱 감독의 작품이죠. 이 영화는 한 남자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그리고 그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와 용의자로 지목된 여인 사이에 피어나는 이 복잡한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 수사극의 긴장감과 멜로의 애틋함을 절묘하게 엮어낸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시네챗에서 들여다봅니다. 시네챗 유화정 프로듀서입니다.
6: Weekly Cine Chat featuring SBS On Demand.

0: 시네젯, SBS 온디만드를 중심으로 다시 보면 좋을 영화들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독일과 유럽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립영화 프로듀서 건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영화는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 가져오셨군요.
1: 네, 그렇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의 2022년도 작품이죠. 조금은 복잡한 사랑 이야기인데요. 2022년 칸 국제영화제에서 이제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0: 네, 박찬욱 감독님 올해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지 않습니까?
1: 네.
0: 또 신작 소개까지 있어서 박 감독님의 꾸준한 작품 활동에 많은 분들이 반가운 마음이 넘쳤는데요.
1: 네, 그렇죠.
0: 네, 오늘 나눌 헤어질 결심은 탕웨이와 박해일 배우가 열연했던 게 복잡하고도 말씀하신 대로 복잡하고 미스터리한 사랑 이야기인데요. 먼저 줄거리 들어보겠습니다.
2: 추동수 씨 아내 송서라입니다.
3: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웃는 거 봤어?
4: 젊고 예쁘고 외국인이어서 피의자가 돼야 되냐? 알리바이 입증된 거야.
2: 예쁜 거 인정하시는 거는
5: 되셨나?
6: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 주세요. 난 좀 갖고 싶네.
1: 영화는 한 남성의 변사 사건을 쫓던 형사 혜준 그리고 그 사망자의 아내 설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을 쫓던 이제 형사 혜준이 이제 이 아내 설애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남편의 죽음 앞에서도 보통의 유가족과는 다른 아주 냉정한 반응을 보이는 설애를 조용히 용의선상에 올린 혜준은 그 계기로 이제 설애를 계속해서 만나면서 설애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게 됩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용의자, 이제 일종의 용의자인 설애에게 의심뿐만 아니라 미묘한 관심까지 이제 혜준이 갖게 되는데요. 그들의 이 아슬아슬한 감정의 줄타기는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형태로 그 관객들로 하여금 심장을 이제 조여오는 긴장감을 네, 갖게
0: 심장을
1: 합니다.
0: 조여온다는 표현이 정말 심장을 조이는 것 같네요.
1: 네.
0: 그 미묘한 감정선 표현과 뛰어난 영상미가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었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박찬욱 감독님 특유의 그 영상미가 있죠. 그 스타일뿐만 아니라 배우 박해일과 탕웨이의 매력이 더해져서 영화의 밀도가 이제 더욱 높았던 것 같습니다.
7: 저 거기 없는데요.
8: 그럼 어딘데요?
7: 저 울지 말아요. 조금만 더 참아요. 우리 일을 그렇게만 하지 말아요.
9: 우리는 무슨 일이요?
8: 당신을 끌어안고 행복하다고 속삭인 일이요? 내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7: 내가 그렇게 나쁩니까?
1: 특히 형사와 사망자의 아내의 만남이라는 이 설정을 통해서 누아르적 구조 안에 로맨스라는 서사를 이어간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영화는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 이후 한국과 프랑스에서 이제 개봉하면서 이제 많은 관객들을 만났었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잇따라 여러 나라에서 이제 개봉을 했죠. 사실 이제 월드와이드 오픈을 한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독일에서 2023년 2월에 개봉해서 한 달 이상 상영했던 그 기억이 나고요. 이 영화를 생각하면 이제 사랑과 이별, 어쩌면 안개 속을 거닐듯 이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 감정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좀 처연하게도 느껴졌던 영화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개봉 이후 원로 가수 정훈이 선생님의 안개 역시 다시 한번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다시 들어도 너무나 처연하고 뭔가 아련한 느낌이 가득한 이 음악이 영화의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네. 작품의 여운을 더 깊게 만든 것 같습니다.
1: 네. 그 말씀 주신 안개를 비롯해서 이제 영화 헤어질 결심에는 장면 장면마다 선명한 영상미와 명대사들로 그 우리들한테 이제 뭐랄까 약간 일종의 각인 같은 것을 새겼죠. 그래서 뭐 그 설애가 마셨던 위스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유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0: 사랑과 의심 그리고 사라지는 감정의 흔적까지도 하나의 장면처럼 남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2022년 작품 헤어질 결심 오늘 소환해봤습니다. 권미애 리포터 오늘 이야기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흥미로운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3: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 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4: SBS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렉사, 구글 홈, 애플 스마트 스피커로 간편하게 연결해보세요. 언제든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최신 뉴스와 이야기,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플레이 SBS 코리안 팟캐스트라고 말해보세요. SBS 오디오, 여러분의 하루에 딱 맞는 음악, 라디오, 팟캐스트.

네, 시드니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2026년 6월 11일 목요일 방송 시네챗까지 함께했습니다. 네, 박찬욱 감독의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 수상작 박해일, 탕웨이 주연의 영화 헤어질 결심 저희 SBS 온디맨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시네챗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앞서서는 남미에서 자라 호주에 정착한 서호주 커틴대학교 한국학과 박혜진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의사에서 역사학자로 커리어를 전환한 박혜진 교수.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익스플레이너 시간에서는 호주에서 가장 비싼 유료 도로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www.sbs.com.au/korean에서 모두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팔로우하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호주 뉴스를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서는 댓글과 메시지로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직접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시는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저희 SBS 한국어 프로그램 팟캐스트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 편하신 방법으로 언제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곡으로는 있지의 모토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까 합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의 프로듀서 홍태경, 저는 나혜인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